최근은 선음 딕세미 유람스 어떻게 그리기면 이나스 샤도 마치 덴바임니 박다임니 미제티키 거르보 응아르샤 케메 고슴 자라에 고슴 보나에 고슴 강보 고슴 신데 우짜라도 된다 보나낭 된다 라샤 고스 도지 우낭 된다 미낭다 마 타마야 고스 미낭다 마 콩즈야 고스 그래라 샤므레 모노숑 고스 우나강보 콘도니 유지강보 우나샤 데니야 온도미 이직세 다 편도스는 논의 오미나시 잘라싸고 있는 이직도 나가 되고 내면 좋으되 사. 야, 우짜라세랑 새끼도 비유 삽지 잘라 되냐 되고 되사 되고 되사에 겨우치마가 오이나 편도문 놈이요. 또 우트시가 남도라니나 조지 네버티라 모스미니 덤쇼 사원이네 오래라. 말했자 추여두부 나는 슈송어도 밀리름 붙이지 다와지도 좋았죠. 그런 것도 밀리 짜든 뭐 타고 놈에 우트샤 숨고숨네 다야고숨네 오래라. 다 다야불 세대놈에 오래라 밑에 티셔츠 딱딱이 고고슬라 랑 미세티 게불 잘라거든디 고슬라 다 랑샤 탑되오이나 스이는 거이는 그림신데 랑샤 탑메되고라 우든 거우야야 토르 담아야 술 담아야 오래라 우든 거우야야 잘라 탑주 미세티 조티 도나가 랑 뉴바 고오노도 강보조 뽕야야 담아놈니 혼다 우든오도 야고이나 쇼모노 랑 기쁨모노 세메 기쁨모노 가시네 용어도 야 수고수 우든오도 야나 디바사 조치마도 모노니 다다나 슈송어도 뒤즈 타임니 오지 오래라 미지니 오지 추쇼티가 미지르 모노도데 인양 삼로 통하에는 미지르 모도도 만메 오래 이직세 셈네가 즉다 운니 야고스 노니 추랑마 마야 담쇼 아더니 자반 같이 양가 고스노니 유에스 같이 양가 고스노니 다야 오토모도 홀리데이 게조 마들라 야도 야마나 아 니직 양 세요솔로티 샹주 스포트 모드 인 티션 고스노 이뇨라 또 미강 보셔 셈네가 섬로티지 놈에 오래 미제네가 야죽 다이네 그시 예율로니 다 잘라 슈제야 다더니 프라바네니 잘라 슈제야 잘라 슈제 슈제 슈제 슈제 니불 갓부숑 갓부 갓부숑 살부 이직 삼네메 오래라 이직세 다치 미제 통도네 랑세 야고수 레가나 나나네 야고수 니곰다 나 슈숭어도 제공당 슈숭어도 상상난난 세네 경우치는 된쟁한의 변열의 병원이나 노고르야죠 나한테야 이직 토로 야고이나 이직 브레제 야마라자 원쇼니 옴다 어려라 이만 내가 나 야마스로 니지 치다 신지 오냐 겨우 치마가 그거 소리 이쇼니 선음 딕세미 주름소 강기 된도 다 숨바 디니 가데 냠주르나스 디바바시 제바이 숨보 대고 치시자니 강기 된도 다 숨바 아니나 랑 숨보 수고수지 미시야 숨보 수고수지 시그도 나 숨보 수고로 니다 그래도 뭐죠 강기 된도 다 숨바 숨보 수규지 미시야 다 숨보 수규지 규자라 된다 오래라 이직 된다 티가 셈 상주에냐 올라 에틱스냐 올라 미나샤 야구 넘버다 바이 우드나 티랑 모노야야 규자가 사주 티랑 된다가 랑 숨보 수고이나 디니가 대 냠주르나스 우드나 다 주자락 된다 티마 티기 잡정하러 계속이나 랑가 뒤주 강보 잡지 통고수 류보의 통고수 세메의 통고수 우나 통보 동래 카르데가불 류보체 냠랑게 류보체다 나 멜랑동주 제모도 나 야르데 요레 민제나 안게 류보네가 나자마 부디숑 다 룹라 탑 잘라라 초마데 탑을 다 우나 강보만가 거래 비고습니다 제가 가게 만 세월에라 이제 топчен лембуды ине а не та тадан не кое жок дизин шубуч та трубна номер та боде табу шукчи не топчен лембуды сайу самуина ичи дизе онбу тияна оже моношон орела осарбагаджи номе осарбакару ине доктор се ой да ина утсайю моношо утсайю моношо не оре доктор неме гейбур камбучо та на саджук дизуга масасу яя шенмаясу та саджук дизуже онбу саммеде ояя утмодо онюм не орела Kati dini nyamgyur nanyana udmari nyamaya. Sumbu sujuk dundachi na pendomu nungudu shungu ina dikbabashi chibayita legachi siya wolo. Rup dunda, chala dunda, junur dunda legaya wolo dikbasa usume. Minashi chalu zulu soshat usume. So teramashar na kaya rup chudu ilo orela chala na. Ta dikbabashi chibayis. Legachi na dikbaran ya gwenye umda. Dikbakona chibayis. Dikbabashi chibayi sumba dikbo chishi chasta. Sigi dunda ina sumbu sugulo nye jumsing riburu. Lenche, Yuchala Dunda Sugu Menyawaya Nyaya, Dikpa Sajogu Dunda Nye Sumbu Sugu Shogu Nye Lenyana Kridumu Nyagumda. Kyesishimushi Walasi Ore. Direct Nime Kyesishimushi Walasi. Sugu Hansha Plagya Mausu. Direct Nime. Orela.

달로니나 콘조지 초에 남주로라 미 박티샤 전부 섀도이나 년견데 야 박티샤 전부만에 하나인데 주봉어도 야고이나 야 년견데 우 나가다니 놈니 이직세 시샤나 대신에 이제 야고스니 다도 준주 전문에 송주제 막 남주로 섀매니 좀쇼 막 남주로 콩스기야 알라가 야고이나 우트셔 균 마야돔 심 냉하니도 준주 전문에 하셔지 심 냉어 콩스기야 콩도지 냉아 소야 이지 냉아 랑 콩즈에 피자 바도지 쇼이나 냉아네 피자 내가 시켜내야 좀 어디라 셴나 다도 드바지 닥다 님이 어디 절 브레브레가 양아 콩즈 고살아 어디 드이메 어디 가데 심제 냠제비 미녜 말라 초시나 셴나 미녜 조나 대신치 데 토미지스 마데 셴나 라레베니나 마데바니나 셴만나샤 쿠바무노 쯔우무노샤 마데바니 좀 어디라 다 마대바니 유지 가용한 줄 아니나 미션만 티셔 때야 즉 마대바니 어제 랑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라 마대바 신라 라레베스 대바메나 추스나스 대바메나 신만나셔 구바 지웅어도데 문어이나 이제 미션마셔 쇼장 콩스 유저의 유명합니다. 대바니나 어조 라마 추셔 대바니 우드마티메노야야 대바니나 구셔셔니야돔다 미션만나셔 구셔 신만나셔 지송 respect 모드의 문호이나 즉 샤나샤 뉴몽케 조 공즈에 조 우나원이옵니 마데시엔라 라레베 데바 메라 추스나스 뉴몽케 라 라레베 미니마라 치메스스 뉴몽케 라 라레베 미니마라 치메스니나 미셴마 티스 이나샤 측년 부 문호티 샤도이나 쇼르장 이 토르 공즈에 조 줌즈스노로 세니나 뉴몽니 유지 당규가 키주지 규마 부티가 테네 케고스메 어르라 미션만 때 문호이나 콘즈용어도 계주 문호메 이직서 우드제 끝나는 또 된다 다더나 슈송어도 티라님 생년은 콘조니 유지 랑테만 티수고이나 콘조니 오지 계주 문호메 신나 티샤 양은 또 주는 아래 우드모도 마드라이메 대신 오글 믹스이게 눕초 점링 내가 버릴라 웨스초가 셀프 랑니 유지다 소예 미 미망슈 티마티 수이메 라이프스타일랑 티마티 수 즉도 랑랑 삼모통의 수부 랑랑셔 콩치교 우든 온도니 마디아겐 라이너만 가야로 준주네가 콘트롤이 유지 미션나 티샤 콩치야 콘트롤이 제고 숨이에 준주네가 우드마트니 랑 티마티소나 콘도가야 랑들로니나 된다지 수주지 랑 티마티소도 수금신데 삼로지 가야 통들로니나 니 티샤 도부라고 수줌젠셀로 오래 니 티키 돈만으로 수줌젠셀로니 인주셔 마샤 깜베리아야 오 미션만 나셔 우드니 니셔문노 줌제슬로 셴만 나셔 기분에 예샤마라 주슬로 우드모다 삼로 통야 수주 티마티 소돔신데 삼로 장가 된다 통놈신데 숨 깜베르야 유지 미션만 된다야도 이직스 랑샤 콘지 랑샤 콘지냐나 인주 콘지 주지 셴마셔 콘지고 임다 신데 거우지 독부지 랑샤라요 이직스 다다나 슈송어도 스트레스 니줄라 디프레션 니줄라 오래라 티마티 소야 보통은 삼로 통나지 임에서 미 loneliness 니고지 어려라 다다나는 슈송어도 loneliness 니고지 미 티수족 나자셔 미니에듬쇼 미 티수고이나 오다 비 티마티수야 이직 loneliness 어려 비나 티마티수야 나자라스미 우드만치면은 겨울무치 바람살아가 포란해가 겨울무치 구장슈도메 코로나한테 잡지가 넘어도 겨울무치 비나 포란가 티마티수도메 지금 밀레르봉어도 나 슈송어에 대해 고민해야 지금 밀레르봉 테마티임에 어려라 나는 쑥 가면은 신데 샘거지 샘제 강부스 믹션만한 강부 니는냐나 다들 겸전해가 웃님에 샘제 탐제 다기 전도 니르냐 어려라 샘제 탐제 다기 전도 니르냐나 동주 미 강부 샘제 강부 안한 게 전냐나 예스 매만어도데 인니 삼나 통어습니 옷 삼나 통부 이제 강부셔 때야 미수 동어이네 옷 미치 꼭 매만 전이니 또 랑키마 군중 제템부대 공원에 어째지야 이메 자랑로베 치낭로베 매낭도버래라 그동어도 심지 강부수 강셔 콘세고스 김즈문노냐부 리다나이네 오래 나가 수고이네 리다나시 내범마보요 다다나 조메송하는 직바기 마드라스메 생기기 직바문노 따기 직바문노 주기 직바문노니 이직세 심지나에 막은 비유의 섬로가 해야 통도이나 즉 곰냠는 얘기 출전주가 섬로 나서 즉 내나서 인불 심지 인불시 강기 내가 못 쓰고 얻어내려도 막 구수 최대 담추라 캐신 직벌의 재벌라 스타의 세상 미래의 산지 솔로 뇌명 아니 다 얻은 것도 샤도이나 배임쇼 양 어디 구수 최대

0: 다음은 미샤 빼나 빼 돈줍 내자 시행할 말이야 도매 돈줍세 다시샤 독자대샤 콘스고이나 다시샤 누줌니 돈줍이나샤 김진세로니나 베샤 심노메 심녀고 저래라 심녀고 지놈니 리부샤균 마해둠 심샤균이야둠 어레 심미시노야야 이제 콘스둠니 다음은 최대는 산재의 신고 권바인물 최대님물 하강인물 우드나셔 콩즈여 돌아와도 있나 다음에 대부분은 아닌 그러던다 세이나 최대는 최선문음에 고른스의 스미트 주인이고 신세 주인이고 이미 많이 나오래라 우드나 강모 돌아와도 있나 대부분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 가야라 이걸로 우드셔 스문음에 저 넘버 통도면 우도래 구수 최대는 담추라 구수냐나 산재의 군다 최대는 켜놈에 담추냐나 산지지신고 빼자 기답나 못나셔 캐르신 직벌 제반이나 문어 주주셔 오래 다지시당 미직되니나 네 콘스주 문어 모두모두 야나 김진신이나 산지솔로 내면가 산지 비나셔 내봐 말세 고원 내봐 제외나 산지셔 내봐 모수이메 오래라 다 어디나 김진 가야로니나 다 준주셔 문어 송부 권발 하강 시구이나 시주 권발 하강 스미디임불 고리임불 어디나셔도 스미라스가 문어 모래라 신데 공부를 한 시주를 내지 디베를 내대강 문제 야구수 좀 생생이나 미망 못해서 공부에 물을 하강 인부 얻나
1: 생긴하게 됐다 남탈 레르마 기세 진보 시월하시 제나오 전주 전모 둘구 던진 결매 전부치시 문기가 기우야 드시나오 당 산매직 말 못이야 산나오불 생이는 오죽토를 못이야 노원 업소절량하지 남탈리름아 산낭사 생이는 우뎁가 대식 남탈리름지 도스 미디움 웹 킬로허츠 개질하는 퀄리티 미터 개는 캡리지니스가 생이는 샤 우드리름소 아가시원이 따봉시우둠불 대시 친웅이동 캘리크로록 친다둔박 다릭니스 보이겔로 니동 Ganin kene chiksum, rabde metalok, boydavung abak, nish nei, reza mikmarimbur. Langinangda, deshik netul, ka chansho banang, tudan dashisi, shusu san nangsa. Langinangda, sanik netudi san nangsa. Kuchung chupjiba, gyabaribuche, chiloga yana, dang, Chinda Dunbak, Derek Grole, Gunglo, Kablichidi Pipuk, Tunkar Dujin, Ugilin Gunba, Sungzi Shuya, Dish Derek Nisje, Seraji, Jamyang Chokerling, Gunba, Sungzi Shizumbur, Dish Tunkar Dujin, Sungzi Ga, Gundanzova, J, Serajik, Kenrubuji, Gishi Tashi Tseder, Jamyang Chokaling Gunbak, Kenu Bachi Kinzur Rigarin Bachi Churig Lekung Tsokso Gushin Gushup Sangi Chadup JBM Kitpil Mami Pun Gyamuning Brahmadung Chung Gunbak An Lange Mimang Gochi Ning Mimang Lange Mop Pibumbur Zerum, Dishnaleng, Tuze, Dukun, Peshaktur, Gozuya, Tuze, Dampli, Dusumbur, Ozo, Goshi Tokpa, Ning, Seraji, Adisha, Eskulgok, Lobdunami, Monpa, Samajabro, Ning, Botpa, Samajabro, Nagamab, Puyuning, Churik Lekung, Director, Gushup, Tutun Galden, Ning, Serajik, Kenrimbuchi, Langyanesi, Migya, Ning, Shunjit Nang, Gyaburum Bashisi, Kalab Nangwajit, Kashin Dubyuk, Betson Yakosumbur, Nyaks Labjanambur, Langinang, Sanek Nesujit Dos, Da Gyeong Nesui, San Nangsa, Silan Kushup, Narendra Modi Si, Jakarta, Ka, Gyakab, Indonesia, Kak, Sinzen Kushup, Prabowo, Subento, Deoka, Delegation Level Talks Nyegu Tsongdi Di Sonang Bur Oz Tsongdi Ka Gekab Nik Tunlam Ning

홍은홍불 남템 소야 미세낭실 강에 태솔이 뛰냐 미 갸니슬리 삭쇼실 톱식도가야 잇강에 태맥 산익다트 깨야 산의전마 코로나불 마디닝아 그리균메 리지널 로드스 케블리릴하 가 균육문우 초도농불 푸이부작 크리켓 참여된들 T20 International Dendur Series Lengmukak Dendur Tiang Sumukak

0: 수제 가르마 야나 넙초제 직토르 신유김부 FIFA 월드컵 풋볼 참든드르가 데시 라운드 오브 16 국 덴드르지 아르헨티나 닝 이집트 닉 브레카 신유김부 랭이나 우뎁가 데식 네슬 카젠쇼 슈수바노도스 상인은 다 우주주지 대시 쓰라지 점명 최고의 링군바 갸브른 부치 공로 케블리치디 피북 통글디진 송시 슈사지 최릭 레쿵 디렉터 구십 투든 갈든 닝 에직슈지 쓰라지 켄른 부치 기시 다시 제들시 글럽농 산낭사
1: 지당크다 개회식인 엄된 마음된거지 마당 클라마 캠보 용도래가지 최적 내 엄된 자원링 최적 도가 닝지 직승 도가 니시에지 시적지 엄된 연된 노와인의 자네 모노물 이직 법위의 모노물 지나에지 대노 겸거를 묻히세 마당 미개당 미개 포문당 낭주의 지티 더낭야야지 낭주의 지마당 미개 포문당야지 더낭야꽃니니 가 랍당 짐부디 펩덤불 이즈 모던 당 마당 그 세라지 캠브리지스 가능하지 즉 마당 최영어지 먼저가다 안닝 잡닝 리무치닝 캠버나스 점 메뉴 즉 마당 미게 나가야다 최영어지 달군이 도낭 약군이 럽정 약군이 당 가에 나든네 이제 볼다 목 대시구 체드 자외 두제 인에다 목 미규율 소치 닝 즉 목고 타겟 오디언스 즉 미게 나닝 이즈 냉에든 학벌도 쉬언버나시 세티 다 겨울음직 공시 인물 마당 낭복 최역 조당라드 인물 이직 토가세티 다 이시드 슈직 되벌라데라스 미랑시 찬이고 있나 도멧 카드 나가 니 마당 다다 미갸낭 조당 직바 직당라인 정디 럽정라데야 슝 레글라데야 직 미즈 교육 내제 고걸 가이즈글라데라스 이나에다 겸오름직 두직거든세 즉 니동 주로 직 토직 겸오름직세 공부디 시에야 즉 미갸낭시에 다당아당 덴슨숨 냉아말 럽종 야오 쿠다다 슝지 뿌영아 니야직 죄자 응아토가지 나당 람마 계시 켐보나 용서 말 럽종 대자문노 시터부데 낭도물 이중고다디 미기 냉아에다 람마는 계시 고다다 메데기 머신다레 낭체 그 둠싱 고다디 나당 미기 냉아에 간 거니 니야직 점거를 머시서 공부시에야 니동 주죽제직 딜레가 나당 날란다 마스터스 코스 니 대자문노 게템디 엄마 점령 용과 샤보티 공부시야지 우주 나온불 이제 나 없는 럽종 야지 이직 더가 고가브라스 다 중지 표현가 아니네 다 지원도서 맥힌도 거부에 레긴불 이제 진동이나 나다지 둘로 용어지 티놈불 이제 그 저연불 먼저 개인불 이제 나당 엄마 세만 남들 연불 우마연불 나가 랭아 놈불 나가 랭아지 둘버지 안잡은 비당 둘버지 비당 대원 놈불 이제 앞으로 나당 미게 나 럽정 볼래 둘버지 나당 저 문우야야 이승어도 아직 죄 연불 원도 개 연불 이직 세만 남들 연불 우마 연불 우즈바치 나당서 럽정디야나 나박 쭉 브로라디 나당시 라소디 케빈 대자문 라소디 이시 나당 믹동 락제 연불 이승어도 아직 고거 브라스 이제 볼당에다도 공도 주는 것도 나도 목구멍 담시에는 이제 빠지직 최도 자외 두전이는 지금 목 유메 랑치 미규 랑치 나당도 먼저 가다도 쉰번낭닝직 나당다다 슝레가 약간 럽종 약간 니즈 바지 도노 믹스에다도 쉰번낭아디 나당 최니 나당 릭슝치 자전 인당 이치 마장나 나당시 두경신노 이 장능 나당시 캡상신노 이즈 바 컴티네디 슈르죽 되블라드라스 고투르 나나제 용도 데노 자제가 뒤드딤불 겸모름치 당나당 고대 겸모름치 공로 급주 고지가 배보고 송지가 라다카 제고 프리우티가 겸모름치 당 갈랍이다 용도시 센넥티 시넥티 시낭이나 겸모름치 조조지 남박 최지 자진 인당고 닝직 대자모노 약고수 템버 렌진 초기 마캡장 캡장 넘버 촉들니 닝지 준비 유럽 개발 팬데 때때 세벌 제벌 쇼니 이지 최강지 양의 양도 낭댕네 템버 렌진 초기 마캡방 묘지 남박 최니 릉슝지 마달메사 이지

열대 펩네 저종 아다 땅 종 레네 망디다네 멘티디디 슈테먼 강보어서 미나레네 제가 열대 펩네 이나 강보시행에 세르지 케니 자산 차비아에 즉 사마시에 삼주대 시대에 슈도 다데 가다 총가로 송스 약 고소 송네 개템템 되는 뭐 신예나 여러 모신 요지 치다 가다 뒤진 가다 심사 소소에나랑 부지께서야 볼시미나 총가를 예지도며 그래 짜템데 다 겨울은 무시 쪽은 오늘 단에 삼신도 지대 감 어서 오늘 단에 땜바던 저의 땜도 삼신도 구이께와 셰세 다 오늘 뒤 다들 땜바 공로 구주까지 땜바 오늘 땜바던 저의 땜라 오늘 나당에 삼유일에 죄마디 유디시 땜바던 저의 땜다가 미나 제바 제진 장네 다동이나야 구스 소신 슈구드 넘버로 어 이끼베스 제가 우측은 오늘 기후 담바티 가다 오늘 덤블리네가 또 구소신 슈코소 취엑스 메노 지영터네나 오늘 게템디 지코소티 넘버로 어 이끼베스 가다 오늘 자네 다 자르무식 로마 젠장 가다 다 오서 히말라야 리육 이트넨고식 땅바낭 또 미세 오늘 자네 자르무식네 대화 최당 달라롭기 대화 또 구스 우쯤 메노식 자르무지 구제 나박촌에 대원에 태와 대참원어 나우들 룸바티 엠버 어 이치기베스 가다에 원에 다네 지고소디 넘버 어 이치게 슈죽디인 다체 어서다 잔초골링 건바시 테디 야에 치미만나 쇼엑스 다우친가다 원에 자슬 용소세 가데 쪼숨 수가세 원에 그바 통에 어야 약고숨쇼 순조 어야 약고숨쇼 샤든 모노모로 가다 원에 당화 쿠들랑야지 야고지 오늘 전에 가던 이당 반나이나 대시 라라소 김수 오늘 대어서 심가대 조슴 출 어서 공방 포대지 어서 다름시 총가가 지송야 패보지 오늘 전에 공방 티디 포플이나 개와 빠도 매바 어야 사고나 이치에 대슈르삼 어 이치에 당 오늘 전에다 우든지 순지가 패배 쉐마 많이 봐 가던 오늘 다사고야 어야 메노 오늘 심 대기 조슴 톡 어야 약골 지금 오늘 다네 랍치북 소소 집중 어야로 동물 어 이기 배승에 일단 강보시 라야 투시 체에 이지 약고서 예가당 개점되는 뭐 나다에 자우름치시 뒤진드네다 나다 최네 우진톨 나네다 왕님보 다에 열페프리에진 왕네 우진 슈슴 마리에 일단 바나 도지대님 댄사카가 임버 다람살라 임버 다 예매가 일단 마리 자리에 오늘 자우름식 순주연의 왕의 있나 슈에 깔업네 있나 슈수남버 다 이 지약고선이나 나다에 다 자우름식 깔업 해보지 나다에 오늘 세마니에 즉 라렌다르고소 게텐쇼입니다 게텐쇼 이집니다 샤마 다 자우름식이 나다시 다 깔업 다 나아쇼거니야 오야 나의 마디듬신다래 즉 나고서의 모놈다 마 자우름식이 깔업 해보 나다시 깐나오 이집 자자 납주에 마당에 죽대요 아니야나 죽대요 모놈쇼 어 이삼동 마당 별이 미망이나다 어서 히말라야 리준 미나이나다 찍어서 나다 땅원마다이나다 강보성원에 다깔랍 살바디 낭배니 이 자우름시 슈구수 짜내 모놈다 자우름시 나 깔랍니 랑도 낭니구치 나다에 찍어내 타네 더둥이나야 다 아다 대신하고 자자니 추적 뒤가 임벌 오늘 타네 나달라가 강보시지 모벨 코조놈 이때까지 자르무지 깔압 나와 당복내다 나와 강보 이제 오늘 전에 나당이 냐노이나 어야 센스하고이나 린모노 오늘 깔압다 어야 까마치론로 치론로 어야세야 미나 쥐니에 남다 남다 쥐니메 그래 어 이따 뒤진드네다 센고수 가도놈 어 이때 오늘 깔압 랍다 림바 랑 미시네가 가약세야 되고서 미세냐 딩득시인 롭종 가야시야 고소 딩득시인 티시 진가당 미세냐 집러도 와서는 이 말아도 말아서 베스 출루니에디 덤블린내가 출루니에디 민다 요르디 쇼노메오레 이지 냉 진가당 남바산 예바 출루이 어 남바산 예 딩득시인 장어 세제 나당 원에 타네 랑 파막 뒤네 남바산 예바 최단 리슝제 이지 쇼제 직 장에 오늘 전에 미신행 안에 기도지야에 숙대요. 지 오늘 전에 최다 리슝 최셔지지에 나오네가
비서이나 댕득 시행제 나오 어이 내가 성질 약해 뭐 다지

0: 어쩌이 나면은 낭지 도나야겐 이기 랩 클럭 라겐 강보 미부스 마셔님이 오래 이쪽은 늪초 개가고에 최소 강보 있잖아. 오늘 니쇼 나다 유럽니 아메리카 이쪽가야 보편화해 최소가 라겐 이기 장면 낭지 장면 강보 미부스 셔라 마셔로 오들 지금 나다 어쩌이 나 이 마셔님이 오래 이 도나야에 지 오늘 이 야나 아마 낭지 오늘 최 도나야나 잠인제냐고 왕정 이짝 벌지 파마 잠인제나 어디 내나 이직 부서지나야지 런싱지 랍자 약 먹어서 부서나이나 잠인제나 어디 형정에 오래 파마 우진데 내나 지 부서에 형정 이 파마나 오늘 개템 개템 놈을 어 이게 배신가다 오늘 다 자르무시 뒤진드네 미신아 야랍 상주 장대 약고소 락삼 약고소 또나 사비에 남의 오래 미시 판토고도 약고소 모르니 미시 된다든 이마토나 미시 내매기유디야 미시 된다든 바지 약고소미에 이 카페도네 어찌하다네 열심 먹어서 강다 나당원에 최단리 흉치 거든디인 이다 잠물리네 강원에 잠물리 미 강보스 또나 약고소 남바산지에 최지 우든디 흉수고 남보를 이기베스 땅 나다다 나바 담보네 남바이 모르지 이기 또나 약고소 오늘 아장장이면 오래 어이기 베스트 강보시 오늘 마다 최단 휴가 도나 약고서 개템되니 이 일이 세만이 배행에 대시 오서 든지 휴도인 제사다 도나 쪽은 가당 오서 대바 담시 자우름신에 요아메바 노디아에 즉 오서 점으로 이기 말아서 개발랍 침보대 사고 넘버 어이기 즉 더도이나야 자우름신 순주랑 오야야 마야나 자월 뭐지 점블리 내가 그 소신 휴구직이랑 점블리 시디니 비기 된바 나오지 땅 오네 나다 두모낭 올 이나야 자월 뭐지 전주선바 인예 변한 까낭도 며래 이놈 베스직 덴베 톱니 오시 넘으로 인상 이기직 점블리 시디 나오지니 오네 자네 이 모노디 점블리 내가 먹추니 다 대신으로 거지 모노래 이나 모노 점블리 시디네 대유직니 자오름시이나 다둥이나 굳이 치다네 치다봐도 슈중 나오든 말람 답고 선보 이직 슈제드네 나다 자오름시 투지 공시 열놈신들에다 강다 투지 공시 신나오디 이 강보 배멸은 유튜브 대여디 나다 강보시지 말람 낭배니 우든대인다 다마 강보시 투체니 시주
1: 생인하게 됐다 dish siraji jamyang chogolin konba gyabur bje konglo kebri ji di facebook tungar du jin sungji shusa ji cheri lekung director kushib thudan galden ning ejig ju ji siraji konbak kendur bje kishi tashi cheder si kalap no sanambur agashwani tawang Lange tsangma nubtuk tsuze Krogun karmiki tongni Da lerim sida Ka Sida nagati san nang sa Lange nang Mon Dardi shiyan ning Rikshung sokpa Tawang chiyong Dungchi si Tawang lungten lekunga Puyu sida di san nang sa Sida Juru nang tar Mun Drati Shiyun Ning Rikshung Sokpa Si Kutri Juya Udlek Terik Chidi Chi Tawang Buddha Barka Gekhab Lochok Siraji Gonpa Gyaburum Bichi Si Kosha Nau Ngatang Mun Bichi So Ning Nada Kenrum Bichi Gishi Tashi Tsidar Shil Timri Nayuk Zerimti Nivunubur Udz Zerim Ka Yuk Mimang Hange Gamang Pip Nabi Nge Shuni Zerim Chit Naleng Tsuze Duktur Kutsuya Tsuze Chisak Che Na Mon Dati Sheyun Ning Rikshung Sokpasi Gotiya Kendra Bichishel Tendan Nayuk Yimbur Ijik Yuchi Tsuze Chikun Pishaktur Rinpoche si Mimang Nangshil Chandrajik Sangyedra Wang Nangyukimbur Mimang Phipkan Nangshil Gotijuwen Tsokpo Shokak